0: Match Morning. Match 90.3.
1: Más Bob.
0: Conéctate.
2: Changia,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 게임.